0: 여기 나보다 큰 사람 있어?
1: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2: 잘 들어 난쟁이들아. 내가 이 바닥에서
1: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0: When We is on the track with Scenario, and our On This Day is coming up next.
1: 먼지 덮인 책과 조명 불빛 아래서 멍하니

애들과 다 큰 애들과 좀 늦어버린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적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기천의 비린내를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사기 좋아

0: 엽서 법주 하멍 제일 뻔존 니 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금물 험보시언네멍 영강 정강 경어형 영업센 고라주난 고결 그닥거리멍 시금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하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쓱들이시는 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경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정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목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은글건디 나도 손은글만 보냈쥬 하늘도 제별이 말깡하고 이낭 저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놀래 잘도 불렀구나 뱅디서 노노왕풀 토다먹는 송액이 맹생이들 올래 즐겄는 외방 사람들도 먼들 덩싹덩싹 헐태주들 나도 호솔만 젊으시면 올레질도 걸어볼걸 봄남인 난생이도 꽝만 옹도 먹여볼걸 쑥도 터다당 쑥버무리 허영 가느니 오느니 벗대들 소상하상 먹어볼걸
1: Alright, it is Friday, so it is time for 모든 그람 시니어 top pick of the week. So today's pick, it feels especially perfect for this time of year. I mean, at least for me. Okay, let's go for it. Today's phrase is 날 저음이 아시럽수된 허멍. Again, 날 저음이 아시럽수된 허멍. It's a shame. It's a shame to see the day coming to an end already. Sun goes down already. So this is exactly how I've been feeling about this summer. I mean, day by day, you know, the sun is setting just a little earlier, and that's how I feel. And also, you know,

0: 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얘가 보스잖아요.
1: 맞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2: 아 몰라 그냥 난 탱고.
3: 아니 나 때문에. I die for me.

애들과 딱 큰 애들과 좀 늦어버린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덕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계천의 비린내를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던

0: 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얘가 복수잖아요.
1: 맞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2: 아 몰라 그냥 난 탱고.
3: 아니 나 땐 범위 I die for me.